0: 필감 닷나 컵놈 낭니 인다랑나 뭐컬몽이고 뭐지 엉마이 관나 르장스보이 다네지 안티 야나랑바이 크롬가
1: That's what that was a yeah
2: 용이 와이 원이치
3: 리즈무바 나사사
4: 쇼베주더부 아무니 문과 나나징아 쇼베부 해진이 집으더니 아이니자 아즈니마부 가치 가사 대와리 니산부사 조와리와 아무니 리스마 벨로 문과마 나나갈래

아치 로마데 사제문관 과거스 누자 베크 테고스 니시스데 조리즈 티츠리다 초와즈 아무니 리수 아치 로마벨로 문관만 나나레